0: 먹으면 약간
1: 아니면 비아자 사르코
2: 안에서 볶는 점을 주게 싫어해 가래. 근데 볶는 소리가 돌리지
1: 납사해. 얼굴
3: 뒤쳐내 무릎 꽉 걸신 해
4: 그럼 짜 그럼 짜
1: 해 그럼 빵 내 그럼 빵